Going Home, 귀향, 체코 보니프엘이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5318 쓰는 분이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아침에 드보르작 위험합니다. 퇴근하고 싶어지거든요. Going Home. 아, 귀가 아니고 귀향의 의미로 보내드렸는데 11시에는 같은 이름 고잉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손여름님도 오신다는데 하셨어요. 그러게요. 11시에 KBS 음악실에 손여름님 또 출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951 쓰는 분이 우리 동네 김포에는 아직도 5일장이 서요. 어제 장 보러 갔더니 북적북적 명절 전 단대목이더군요. 많은 인파 속에 끼어져도 양손 가득 비닐봉지 잔뜩 들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요새 어딜 가나 한 일주일 전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 알뜰장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참 송편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미리미리 사둘 수도 없는 것이고. 6354 쓰는 분이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명절 앞두고 아들 지낼 방과 집안 청소를 해요. 이제는 아들만 이렇게 챙길 시간 별로 없겠죠? 아들 결혼하는 섭섭한 마음 청소하며 달래봅니다 하셨어요. 명절이라 아들 오는데 아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약간 어딘가 서운하기도 한 6354 쓰는 분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로 위로합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전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가정음악 혹은 KBS 클래식 F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콩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아 오늘은 참 보이는 라디오 아닌데 아유 참 제 입이 저의 생각을 앞질러 갔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고를 안 보고 제 머리에 의지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오늘 오디오 온리예요. 유튜브 스트리밍은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는 아닙니다. 네, 혼선을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6372 쓰는 분입니다. 입기 편하고 세련된 생활한복 한벌 장만했어요. 아 정말요? 좋으시겠는데 어떤 빛깔일까요? 왠지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청하셨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추 작품 64 오늘 3악장 들을까요?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한 곡 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안 들으면 또 서운하니까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가운데 2악장 템포 디바이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차이콥스키의 곡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가운데 3악장 바이스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 왈츠 템포처럼 여유있고 우아한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6815 쓰는 분, 일평생 긴 생머리만 고수하던 고지식한 엄마인데요. 정말 생전 처음 머리를 볶았습니다. 볶으셨군요. 이게 뭐라고 머리 하나 볶았을 뿐인데 삶이 너무 활기차졌습니다. 아 정말요? 행복한 출근길이에요. 이야... 펌이라고 하죠? 예, 파마까지도 볶았다. 아, 이거는 조금 이제 펌 하신 분들에게 볶았어? 뭐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볶았다 하시니까. 근데 너무너무너무 활기를 느끼신다고 잘 볶으셨습니다. 6815 쓰는 분께 펌 기념, 평생 처음으로 하신 펌 기념 커피 한 잔. 드시죠. 6167 한의원에 침 맞으러 왔는데 찜질하며 누웠는데 가정음악 틀어놓으셨네요. 집에서도 한의원에서도 가음과 함께라고. 9935 쓰는 분 그동안 식탁 위 KBS 클래식 FM 들려주던 작은 라디오를 대신해 성량 풍부한 라디오를 추석 특집으로 하나 샀는데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요. 어찌나 흐뭇한지 일상이 음악이 되는 날 되고 있다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잘 쓰셨습니다. 추석 특집 6167-9935 쓰는 분께도 차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좀 이렇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음악에서도 추석을 맞아 가을의 정서를 머금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템포가 느린 음악들 들어볼 텐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찍고 편안한 음악과 함께 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 로망스 오늘 2부에 이 가을을 닮은 음악 들으실 텐데 그래도 1부에 로망스 맛배기로 쇼스타코비치의 모음곡 Get Fly 등의 중에서 로망스 듣겠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모음곡 Get Fly 중에서 로망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좋으셨죠? 아, 가을 감성 충만한데 요 분위기는 잠시 후 10시 이후 2부에서 그냥 로망스만 그냥 쭉 저희가 한번 들어보려고요 하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아, 로망스만큼 좋은 우리 노래들 있잖아요. 님이 오시는지 청산에 살리라, 그리고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노사연의 만남, 이런 곡들 추석 되면 괜히 좀 더 떠오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곡들을 K-클래식 혹은 K-팝 이런 게 있기도 전에 미리미리 해외 음악가들이 알아보고 연주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곡을 해외 음악가들이 연주한 버전으로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박문환 작사 김규환 작곡의 님이 오시는지, 바바라 보니와 또 서혜경의 피아노로 들으시고요.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브로의 피아노,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 최대석 작곡의 미트,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원곡이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음악 들어요. 멍하게 가슴이 먹먹해요. 작정하고 들려주시는 음악들에 바삐 움직이던 손을 놓습니다. 6859 쓰는 분, 가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눈물이 나나요? 차연영님, 이선주님, 많은 분들이 아, 이건 반칙이라고 조성현님, 음악과 날씨 풍경까지 정말 가을이네요 하셨고, 홍인숙님도 일하다 손 놓아부렀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우리 노래, 외국 음악가들이 연주한 우리 노래들이었어요. 박문환 작사, 김교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정말 잘 부르고, 또 아, 조금 느낌이 우리 느낌 아닌 것도 느껴지고 그런 매력이 있었죠. 서혜경의 피아노와 함께였고요. 김현준의 청산에 살리라, 미샤 마이스케 첼로, 다리아 호블라의 피아노였습니다. 박준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베르노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카르멘 피아티니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석의 만남,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좋은 음악은 다 알아본다니까요. 3892 쓰는 분께서 아침 운동 끝나고 들어가서 아침 먹으려던 계획 바꾸셨다고, 밥 안 먹을래요? 이 호사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 음악회 진행 중 하셨어요. 3892, 6859, 그리고 1242 쓰는 분들께, 쓰는 분께 아,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백기숙님이 와우, 윤주님이 다 선곡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아유, 노노노 아닙니다. 삼권 분립처럼 저희는 PD, 작가, 진행자, 이 셋이 역할이 확실합니다. PD는 선곡, 작가는 원곡, 저는 진행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4422 쓰는 분입니다. 모차르트가 단 며칠 만에 완성해낸 린츠 교향곡의 밝고 위풍당당한 선율처럼 린츠의 기운을 받아 지난 무덥던 여름 보내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길, 이렇게 마치 DJ처럼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개까지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린츠 가운데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5899 아 오늘도 편안한 음악에 점점 빠져듭니다. 커피 마시며 음악 들으며 코바늘 뜨게 주라는데 자꾸 틀립니다. 집중 하기가 어려우셨군요.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게다가 드디어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683 우리나라 최고 클래식 음악 방송 가정음악입니다. 항상 선곡도 최고입니다. 네, 아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9 올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정시가 부모님 네 분이 다 돌아가셔서 명절이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시겠습니다. 7238 저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 계신 서남권 추모관에서 인사 나누고 이제 할아버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찾아뵈면 세 차례인데 가정음악 들으면서 다니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7426 쓰는 분 엄마가 추석새라고 생선을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지인에게 생선 나눔하겠다 했더니 냉동시래기와 김치 담은 거 싸서 저희 집 앞으로 온대요. 추석에 이런 음식 나눔도 괜찮죠? 하셨습니다. 가곡 들으니까 몸은 엄마 집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추석엔 엄마, 아버지 생각나는 건 뭐. 에휴. 7426, 7238, 그리고 5859 쓰는 분께 따뜻한 차를 나누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음악에서는 가을의 정서를 담은 음악들과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딱 사흘간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초 발라드라는 제목의 내용 특집 준비했는데요. 바쁜 일상에 잠시 쉼표 좀 찍어주시죠. 가을 감성 충만한 음악에 푹 빠져보아요. 첫날인 오늘 가을 낭만의 정수 로망스를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798년 29의 베토벤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새로운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과 비창이라는 부제를 붙인 피아노 소나타를 완성했고 교향곡에 성악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참신한 발상을 해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는 존경하는 선배 작곡가 모차르트와 하이든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청력의 이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해서 또 그 절망마저 행복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베토벤은 정반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평온한 분위기 위에 바이올린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현실과는 너무도 다른 이 음악에 베토벤은 로망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곡에 이어 몇 년 후 베토벤은 또 한 번 같은 편성의 낭만적인 로망스를 작곡했는데요. 출판 순서가 뒤바뀌면서 나중에 작곡된 로망스 작품 번호 로망스가 작품 번호로는 1번이

목관악기가 한 대 어우러져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내죠. 유려한 독주 바이올린 선율로 유명한 로망스 2번도, 목관악기의 온화한 하모니가 인상적인 로망스 1번도 모두 베토벤의 치열했던 시절에 소중한 단편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로망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유튜브 댓글창에 스카이 MMT 쓰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NY 쓰시는 분께서 로망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로우냐. 그러니까요. 베토벤이 정말 역경을 떨치고 해치면서 작곡한 그런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곡이었습니다. 베토벤 로망스 1번과 2번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번 G장조 작품 4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데이비드 마니시 위하는 쥐리히 토날레 오케스트라 연주,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50은 아누소피 무테 바이올린,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곡 배경을 알게 되면 참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곡 이면에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슬픔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런 작곡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음악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맞이 내용 특집 가을을 닮은 음악 첫 번째 시간 로망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 음악가 하면 그리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국을 사랑했고 고국의 음악을 자신의 작품에 새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그보다 3살 많은 요한 스벤센인데요. 그리그와 함께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유학했던 스벤센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북유럽의 민속음악과 민속선율을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던 1881년 어느 날 스벤센은 작곡 수업을 위해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못 오게 되면서 모처럼 여유 시간이 몇 시간 주어졌습니다. 밀려드는 작곡과 지휘 요청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스벤센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죠. 그는 곧바로 악보를 꺼내들고는 예상치 못한 이 뜻밖의 여유로움을 음표로 옮겨갔습니다. 작곡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고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관현악곡 초안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출판사에 이 악보를 보냈죠. 이렇게 악보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입니다. 스웬센의 로망스는 복잡하거나 화려한 선율 대신 단순하고 소박한 분위기의 음악을 통해 은은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요. 스벤센과 절친한 사이였던 그리그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죠. 스벤센의 로망스에는 선율의 순수함과 오케스트라의 정교함이 완벽하게 결합돼 있다. 바이올린은 노래하고 관현악은 그 노래를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감싸 안는다.

요한 스벤센 로망스 죄장초 작품 26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발렌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이어가겠습니다.

1873년 30대 초반의 드보르작이 새로운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완성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보류하고 악보도 숨겨뒀죠. 그런데 드보르작을 지지하고 응원하던 선배 작곡가 브람스가 이 곡의 느린 악장이 무척 아름답다면서 이 악장을 독립된 음악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어요. 브람스의 제안은 고마웠는데 드보르작은 선뜻 그러겠다고 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느린 악장 안에는 남모를 아픔이 담겨 있어서였는데요. 사실 이 곡을 쓸 무렵 드보르작은 자녀들 중 세 아이를 차례로 떠나보내야 했죠.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애달픈 심정을 바이올린 선율에 쏟아낸 것이 바로 그 느린 악장이었습니다. 그런 음악을 다시 꺼내든다는 건 드보르작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길 바라면서 이 악장을 다듬어 독립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를 완성한 후 드보르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곡의 선율은 내 마음에도 매우 깊이 남아있다. 새로운 관현악의 옷을 입은 이 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리라 믿고 있다.

안토닌 드보르작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 F단조 작품 11 이착 팔만의 바이올린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로망스를 각 세 명의 작곡가가 쓴 모두 네 곡의 로망스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성악가처럼 긴 선율을 부르는 듯한 절절하게 속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친밀함이 가득한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아, 추석을 맞아서 내용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가을을 닮은 음악 로망스 인터메조 그리고 발라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로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관악으로 연주하는 로망스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베르트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2번 꾸밈 없이 진심을 담아. 이 곡 기다리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크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제랄드 핀지의 다섯 개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하는데, 리차드 슈톨츠만의 클라리넷, 길드홀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고요. 까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파트릭 갈로아의 플루트, 장 자크 강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먼저 슈만의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2번 꾸밈없이 진심을 담아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였고요. 제랄드 핀즈의 5개의 바가텔 중에서 두 번째 곡 로망스 리차드 스톨트만이 클라리넷을 길돌 스트링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 바틸 갈로아의 플룻 장자크 강토로프가 지휘하는 파리 앙상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관악기는 연주자의 호흡이 또 프레이즈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성악처럼 그래서 더 노래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로망스들이었는데요. 추석 준비로 정신없으실 테고 길도 막혀서 힘드시겠지만 노래하는 마음으로 아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구나 그 기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